0: 사녀구나. 우리하고 사녀구나.
1: 에이 아도노
0: 메나스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투 파이
1: 아바타노
0: Brighter. Miracle. Gloria to Tanya.